0: 사람이 서공뚝. 너 또한 곡 맞다. 파마위사 와라 고뚝 삼이 아긴가 비에. 어? 와라. 파사도 라스 치스 나만 디 아예. 시 카피탄 카 아론. 아. 막달리 코 칼리코 아론. 마카토 나코 스피카 스바이. 모아도 나 데코 카디오 차 메르카도 아론. 마카팔릿 코 고탄온. 마글로토 코 피낙빈. 언니 아가 마인 이스타 아론 프리토온. Buwak? May mga lapas na buwak din itungod sa kong pultahan. Kung kinsa malikikan. Para ako, kahani. Pero, ni aman tungod sa kong pultahan. Ah, akong punito na. Mahalon man yung buwak ka. Si kinsa makalagpilin ini din eh.
1: Good morning, ma'am.
0: Ikaw?
1: Ha?
0: Ikaw ang nagbutang ining mga buwak? Dinhi tungod sa akong pultahan?

0: 대칸이 목본 옥겐트. 넌 사망가. 그렇게 보면 이게 뭐하다가 야사. 가슬로 넌 타오냐 이모니 뭐하던 살라잉 바바이? 망 로코스 타오글라잉 바바이? 겐트. 디바게 칸이 뭐 맞아왔다 사와. 도박갖고. 나 보고스가 나기래서 박박아살라고. 도박바.
1: 이제 꼬부 도박아. 군디니까 구스통에 맞았겠단. 나 이봐오 까라스 도박아. 부사. 아주 온라 꼬부소디야. 내 이혼나 우리네. 아니 꼬부 바부도 부르스디네.
0: 한타.
2: 그럼 이 몸은 동기 부하 내 이사켓. 나 속단을 그냥 오토 회복되버려.
1: 이쁘 비속어.